0: 지 알아.
1: 알아. 난 코르만 설렁스와.
0: 그거는 그래 위로 좋아.
1: 땡큐 메와카.
0: 아스모헤 킹카 워크텔라 모할링 두멜랑.
2: 마마니 봉기 암나들 감소.
0: 아몬 나티나티.
2: 우솜피레 마로나 코르마도다 모나 마디헤타 마로나 와 할랄라 와 할랄라. 오카르 피텔라 피나 예메 이몬 나티.
0: 길레위레 하이제디 아카.
2: 우소콜라 모 예니에우 요.
0: 에야. 에네 우소콜라 모나티 워타 스테페 네.
2: 안내디 마로나 와서 소피레 모트벨은 고나 마마니 봉기.
0: 길레위레 하이제디 아모토. 바바이. Mamedi ere re tle ka monaka ka WhatsApp re utlorna na tabena ya wa halalela ntse kopana le ene ka monaka mo halena ha e kopana ha re phete
3: dimela anti wa mathuke nna ke tsama ya le wa halalela modimo wa bohle ya le boha ke pule
4: Oh, ke le betse ipolela. Ke Melody ka Ivory Park. Melody ka Ivory Park. Thank you. Monyane. Le timonyane mo le